그나와이해 우지 크리 소셜 이코노미 리지널 테이블 하고는지스 바타우스 아 그것은데 시안나네 스페셜 조닥스 근데 대체 캡시스 라진 베군 팁스 사지게 그때 다노치게 그디디스 이스트 메인에 우예의 지스코프 다디시가 제가 니슈디스네 스페셜 그된데 바타우스게 데 이스트 메인 웬서스 지분 부터서게 아츠뉴 나나코게 이신도 이티케지 지세 위차그노드 마게 지스코드 모그노 데그네스낙초 해 바나티그노코 이타원게 이토 다그노스게 메고츠 코이야그네 지트나노스게 지세 도체 부그모게 데 이스트 메인 준스컴 나간트 메고야 a winchgog go winchgog ja patadishgog ja tintmego ye winchgog ge nai nuitskmog ja charles a looted the kabadat ni the bachmonio jemu beg wajem sweat ni bit silongchap